0: 아시아나 102, 다음 라이트 헤딩 200.
1: 라이트 헤딩 200, 아시아나 102.
2: 토티 아프로치 오렌지아나 524, 레이딩 310, 240 바이바 위드 로미오.
0: 오렌지아나 524, 토키 아프로치, 인메션 쉐라, 케네시 2996, 람웨이 34 라이트, 엑스펙토 RNP, 람웨이 34 라이트 아프로치.
2: Expect RNP 34 라이트, 오렌지아나 524, 체크 쉐라.
0: オレンジャーナ524クリアドバイヤールーター3を洗えばメンテン5240
2: メンテン240クリアドバイヤールーター3を洗えばオレンジャーナ524

0: 알한국3TC 크레르비아스 1-2 탱고라이벌 크로스 그리 버스 라이벌 150
1: 크레르비아스 1 탱고라이벌 크로스 그리 플라이벌 150 여러 국3TC

0: Spring SH 탄 라이트닝 26로.
1: 라이트닝 26로 Spring H36.
0: 제스프링 SH6 리전게이션 디렉터 테미 스크래프라스 즈루 런웨이 34 라이트 어프로치.
1: 다이렉트 테미 스크래프라스 즈루 런웨이 34 라이트 어프로치 제스프링 H36.
0: 코리아 705 디사멘테 9000.
2: 디사 9000 코리아 705.

0: ND366 디스라마인체 보다상 메인체 보다상 디유지나 그래서 ILS 라마이 34 레스
1: 아프로브 디스라마인체 보다상 메인체 보다상 디유지나 그래서 라마이 34 레스 아프로브